0: 싸 배알이 얻은니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를 못하리다.
1: 허우왕이 허우웃고 이 앞만 그런데도 이 심정 불치가야 화합은 남기앉아 깍깍 돌아돌아 귀한 음석으로 소절을 과부를 유인하고 이 소리 깜짝 나면 세상인 가지 비워라 돌을 들어 날리올지 너 낮잠 배 떨어지니 세상은 비운 것은 너 밖에도 있느냐 공동묘지나 찾아 헝가지 희좌석이 부당하다
2: 지는 모양 세상이로 지는 모양 세상이라